she's a way to go. 하라파라 네가 없던 처음에 그때처럼. 하라파라 네가 없는 애 she's a way to go. 하라파라 네가 없는 애 she's a way to go.